나 린 데레게다 린 나 린 나 린 린 나 린 린 다가다가다 다가다가다 다 게다다가 되나겠네 다가다가 되나겠네 게나다가 되나겠네 다가다가 되나겠네 나긴나가 나긴나가 되나겠네 다가다가 다긴 다다가 되나 다가다가 되나겠네 가디겐 가디겐 갓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 겐다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 다다가다